0: 98.7 K5 News FM, championing the lives of the Filipino.
1: Wow, 마이크 없어. 라디오.

0: drink responsibly.
1: 하나 삼만 딜롱아 두고.
2: DTX 500.
1: 알아서 healthy 같아.
2: DTX 500.
1: DTX 500.
2: 안매 마타 아스가 antioxidant.
1: 야 아무나만
2: 안나가 딜롱 상 이모 아타이.
1: 마스터 딜롱 아타이.
2: 아피켄 우다이.
1: DTX 500.
2: 마살리가
1: 에펙 티보.
2: DTX 500.
1: 마이 고발아 안 이모 두고.
2: DTX 500.
1: 마사미 가발아 기나 알레르기.
2: DTX 500.
1: 안 DTX 500.
2: 안나가 딜롱 상 이모 마이 고가 두고.
1: 야 삼아 사미
2: 아무나만
1: 안 기나 할리나 상망하는 그라이 나잉의 알레르기.
2: DTX 500.
1: 마살리가
2: DTX 500.
3: E3 Bio with Physio.
4: Ako si Boy Fidel, isang health researcher kag isang man-registered nurse. Sa nagsugod ako tumaas ang D3 Bio, mas naging klaro kag alerto ang akong paminsalon.
3: D3 Bio.
2: Ang D3
3: yung may Physio.
2: Ang Physio
3: yung may D3.
2: D3 Bio.
3: D3 Bio with Physio.
5: Ako si Darlene, isa ka full-time law student. Mas hapos kag mas madasig ko ma-memorya ang akong mga tulunan. Tungod sa D3 Bio, amo ini ang ako nangin sekreto sa law school.
3: D3 Bio.
2: Ang D3
3: yung may Physio.
2: Ang Physio
3: yung may D3.
2: D3 Bio.